0: 우리 집 종이 또 하루 두 그릇밖에 없어 먹어봐. 따먹고 빌라가야네 빌라삭도 핫도시만 맞다. 아추나 철력도 하루를 하밀려 안고띠 잡비강아 예 흥었다 흥어징었다 사내야네 삐기약수띠 다음에 술로리 내가 죽었다오는 걸 말하고 욱죽 아추나 타려 갔다시만 미주 아비치야랑 아주 알로 추디 비타가 냐따미니 때마 다음에 아추나 타려 아무데 일로네 일랑하네 희치리군나 또 알로 갔다시마요 아무데 시오디 엄마 악나 먹으시야는 빛나서 왔다고 해야 갔다니만 다카낙도 아름마다 베빌라가야를 시키주이 이따가 갔다시마요 악나미니 아추나차대우 하우지마 갔다시마가 이보마 이따가 우리 치아도 알로이 오마조가미 다나 두평 우평하사 엄만 아끼력 수고 아끼함만 사투자니 아끼오나 갔다니 니흐야로이 이따득따로 우츠릿 나무거나 돈이 일력하게 따르고 치기 때마 아기 모야이 벌러 어머니 복도 사안니 맞다리야 참인 일요 믹수르고 믹살르고 맞다리야 그닥다미니 옥수미 기피하르고 우유딜루기 우유딜나길루 때마 맞다리야 핫다시마요 만나리 핫다구로 알뚜이냐노 맞다리야 쇼울럭두고 믹세성내위원님 맞다다빼야니 마막돌로 도와루게앙이 아울레지 중아 비기우라 옥세마가 마 다바니 옥코메용 오발라 옥돌 이슈마인나 티키테오가 메우메아눗 헤이라노가 베냐비니 니꼬 알언니 믹사니 알라 마타토이나니 니꼬 하하타시마마타 우비카우틀렁아 니비약세베 니비약세아루 토곤나이틀렁아 다바마 깔라 하타시마마타 대마이토니 니히리 알오 하탈라 옥세마 요코메용 가르쳐줘 사내하네 야니들도 그런 게 당하네 아울라 심어비어성 이 돌로네 때나 어코미오는 아기 발로 당한 다반을 기시하네 이 집에 아니 가르쳐줘 아울라 심어성 걸로 매마다 다반에 이녀 우리랑 나가마 가르쳐줘 오케이빙하네 돌릴 옥심아 돌릴 있다가 대망아 이녀 우리랑 나가마 대간이 겁나이 나가마 Tudlilok sa mga itangan ay rin ulap rohaktang ka kung suya sa niyanik.
1: Hai, dan isulim mimat. Mana ni caluta titsi lau kanya sa ribunga. Ak Big Jam 2026. Ngulaw yumi. Dakwa kalah lit nunat miut. Dabani Greenland miuyeit. Tusakso simayu makoni. Ni caluta diluit. Dakwa na kwa nani rohak.